내가 또 해버렸니? 수님마다 이러면 내가 그걸 해낸다니까. 일종의 걸어다니는 기적. 나의 비분은 나치의 등달처럼내 음악을 문진 하나 내 얼굴은 터치놓고 유대의 미는 내 키를 벗겨봐 오냐의 적이 내가